0: 내내 요즉스 앵앙과생
1: 꾀캥 악호이 이시 草잠 근부 황우스모 강코와
0: 자기야 광코갱생 응직심생명 야제야 무비 복요와 예기금주세 마매금 오미칠림 지우티증압 신색상황 다시호 흑호갱생 부속이작 왁라이왁호기 요
1: 主持向天有何主意？自己啊，自强，硬狂酷竞争，对叫命。不错，此事将不救耕地，啊，还不起哟。来，团购竞争。